0: 하나는 덤벼.
1: 그래, 저 일리 노트북도 전부들이 비리를 인정. 너 먹어.
2: 아, 우리 집이 바람 바라 하면서 휘둘러 내려오면서 나니.
1: 이서 코일이 번데 찍찍이 퍼레 일본이 우리 아픈 불에 저 슬리프니 람으로 가서 많이 장착해.
2: 나라 찍구라 해라 하니 뭐 내가 아무도 슬퍼가